0: 진단 고제디 데데 따베 제바 좀발라 현야나베 예다 세와도 동베 메다시게 동바니 교단 레브르세베 취진 텐제 따베 좀바 멘주르 데다 람제 조 남숨지 내남 지지도베 내남 랑기 지시 내남 랑기 지시 도베세 엠바텐데 쯔쯔 도브제네 텐제 도마니도 조시 보 세바데 만도드베 제론 로사다고 빼지
1: Tashi Delek, number two, Lamrum Shevi, Geji Gundu Taveto, Pyogi Nanchu Senshi. Hi,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,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.